0: 영 상관없어 can I, I 너랑 다 끝이 안 I'm a savior 내 가라와도 별도 그것도 날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와 싸우니 유인지
1: Vedno in povsod.
2: Z najlepšimi spomini.
1: Mi smo Salomon.